0: 아니 겨 허리에 부딪혀던 애컨 우쩔 부딪혀이 무너지기는 싫어 이 먼지 껄뻔해 걸지도 그도 마스터봇 도말로 도말로 쓸쓸 거란 미사일 비디비커니 내 집안도 기대되잖아 이 까불이를 다 기억하 비디컨 사봐 미사일 싫어 미사일 싫어 애컨 후컬 헝칼 이건 후컬 헝칼 그리 이건 훈벌 싸니 이렇게 후 후후 하우 하루 기쁜 답하루 그렇지 하사는 바라케보는 뭐할 바로 언제든지 좀 더할 어헝자도 안쓰
1: 마루
0: 하루는 시험하지 베티베티 컴플레인 아스퍼플레인 아이수 바로 빠디아스분 라티타 까베리 켰다시래 보고 타거네 간디네 훈아 까베리 옆에 야래 아이다 뭐라 하래 너시리 방인 줄 아이들 컴 분홀 줄 아직 알아네
1: 바로
0: 너의 피말 꾸누 거타 누구누 뭐 죽을지 따게 거리다 এই হদ্দু বিষাক্ত ঔষধটো পেলাই দিয়াই ভাল সেই ধৰি প্ৰায় তুমিয়ে গ্ৰাস কৰা